0: 다들 나만 계속 운이 좋은 것 같아서 화가 나니?
1: 세상에 우리한테만 쉬운 것 같니?
2: You think it's okay to degrade someone just because they're true to themselves?
3: 운가 이 사람들은 말을 말해도 왜 이노?
4: 그럼 내가 진짜 비밀을 알려줄게.
0: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악해.
5: 結局私たちはみんな死ぬわけだし。

0: facing that truth.
1: 불이 꺼진 스테이지 뒤 세상의 모든 그림자들이 나를 덮쳐.
0: Inferiority.
2: 순위.
1: 세세기. あなたが無造作に吐き出す言葉. 끊임없는 진명.
0: Doubt.
1: それでこの全てに何の意味があるんだろう?